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는 현 시점에서는 19일 중부 뷰르겐 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16일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공격을 이어가 향후 협상에 대한 영향도 우려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NHK 취재에서 현 시점에서는 오는 19일 스위스 뷰르겐 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뷰르겐 슈토크는 스위스 중부에 있고 재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한 각국 정상급 국제회의가 열린 바 있는데 이번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서명식이 열리는 19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벤스 부통령은 서명식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6일 19일에 협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데 최종 합의를 위해 60일간 지속되며 최종 합의에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분기점을 맞이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원하는 인접국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레바논 국영통신은 16일에도 남부에서 공격이 있어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복수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할 것을 확약했다면서 이스라엘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레바논 정세가 향후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됩니다.
1: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17일 지역 정세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발표된 성명에서는 이란 정세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한 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0: 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또한 북조선에 대해서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여하는 결의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는데 16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고 발표해 평화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SNS에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는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연료탱크로 보이는 구조물이 늘어선 곳에 무인기가 돌입한 직후에 불꽃과 검은 연기가 오르는 모습과 배경에 고층 빌딩군이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공격에 대한 보복이며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데 대한 답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시 시장은 16일 모스크바 정유소 부지 내에 무인기의 공격이 있었다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정유소는 모스크바 중심부 붉은 광장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 계획을 밝히고 최근 러시아 국내 석유 관련 시설 등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어 평화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73살 생일을 맞이한 15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호관계를 강조했습니다. 16일자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면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73살 생일에 맞춰 김 총비서가 15일 축하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와 꽃바구니는 중국 주재 북조선 대사를 통해 중국 측에 보내져 메시지에서 김 총비서는 시 주석에 대해 중국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위협을 이끌어내는데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꽃바구니의 리본에는 시 주석의 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는 생일에 맞춰 시 주석에게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발표한 것은 2023년 이래의 일로 최근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달 7년 만에 북조선을 방문해 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 정상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정부는 남미 관세 동맹인 메르코수르의 수루와의 EPA 경제연대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등의 수출 확대와 함께 주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16일 밤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브라질 등 남미 5개국이 가입한 관세동맹 메르코수르와 일본 간의 EPA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인구 약 3억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에 대한 자동차와 관련 부품 그리고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는 중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의 EPA를 통한 원활한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형 EPA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과 농업단체에서는 관세 인하 등으로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지인 남미에서 싼 고기와 설탕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됩니다. 스즈키 농림수산상은 농림수산물의 중요 품목을 배려해서 대응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한편으로 농림수산물 식품의 신규 시장 개척지로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 수출 촉진에 기여하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이홍복,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6과 설명이나 소감을 전하는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0: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아, 사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猿がいっぱい。
0: 와, 원숭이가 많다.
1: 미아가 열중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탁산샤신을撮っているのね.
0: 사진을 많이 찍네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0: 네.
2: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0: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1: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そうなんだ.
0: 어, 그렇구나.
4: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1: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猿の赤ちゃん.
0: 아, 아기 원숭이.
2: 가와이.
0: 귀엽다.
1: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0: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늘리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아, 사르가 이빠이.
3: 탁산샤신을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헤,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 可愛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2: 유명한 온천です.
0: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명한은
0: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온센은
0: 온천이죠.
5: 데스를
0: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5: 유메나처럼
0: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1: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0: 네.
5: 유명한 온천.
0: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です를 붙입니다.
5: 유명한은 유명です.
0: 유명해요가 되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유명한 온천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소감을 전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元気な猿ですね.
7: 本当, 元気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元気な猿ですね。
1: 활기찬 원숭이네요.
5: 元気な
0: 는 활기찬 이라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5: 猿
0: 는 원숭이이죠. 문장 맨 끝에는 듣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구하는 네가 붙어 있습니다.
7: 本当元気ですね。
1: 정말 활기차네요.
5: 本当
0: 는 정말 이라는 뜻으로 듣는 사람이 동의한 것을 나타냅니다.
5: 元気な
0: 는 문장 끝에 오면 나를 빼고
5: 元気です
0: 가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元気な猿元気な猿ですね。元気ですね。
0: 그럼이밖에도소감을말해볼까요?온천주인은눈이쌓여있고아주조용합니다.조용한곳이네요.라고말해보세요.조용한은
5: 静かな静かな
0: 곳은
5: 場所場所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8: 静かな場所ですね。静かな場所ですね。
0: 다음에는아름다운눈경치를보고아름다운경치네요라고말해보세요.아름다운은
5: きれいな きれいな
0: 경치는
5: 景色景色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きれいな景色ですね。きれいな景色ですね。
0: 오늘의추가표현은일본인관광객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4: 헤
5: 헤
0: 는감탄하거나놀라거나했을때말장구치는표현입니다.상대방의얘기에관심을보이고있다는것이전해져서순조롭게대화할수있게되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헤
1: 네,상대방의얘기가재미있다고생각될때꼭사용해보세요.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サルがいっぱい。
3: たくさん写真を撮っているのね。
2: はい、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え、そうなんだ。サル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サルの赤ちゃん、かわいい。
5: ミーヤーのトラベルガイド。
1: 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온천,온센에대해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이용복씨,일본의온천에가본적있으세요?
1: 아,그럼요.여기저기온천에많이가봤죠.일본에는온천이정말많이있잖아요.
0: 네,화산이많은일본은각지에온천이있습니다.온천에따라색깔과냄새,감촉이각각다릅니다.피로회복등등다양한효능도있죠.
1: 네,치료를하기위해서온천에가는사람도아주많죠.
0: 네,치료뿐만이아니라가족이나친구들과온천여관에묵으면서느긋하게온천에들어가거나맛있는음식을먹으면서기분전환을하는사람들도많아요.
1: 네,정말좋겠어요.그런데예를들어어떤온천이있나요?
0: 도쿄근교의쿠사츠온천이나키우슈의벳부온천은좋은온천으로옛부터알려져있는데요.도호쿠지방의뉴토온천마을은산속깊은곳에있어서운치가있죠.여러분도마음에드는온천을찾을수있으면좋겠네요.일본말첫걸음어떠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는 현 시점에서는 19일 중부 뷰르겐 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16일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공격을 이어가 향후 협상에 대한 영향도 우려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NHK 취재에서 현 시점에서는 오는 19일 스위스 뷰르겐 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뷰르겐 슈토크는 스위스 중부에 있고 재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한 각국 정상급 국제회의가 열린 바 있는데 이번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서명식이 열리는 19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벤스 부통령은 서명식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6일 19일에 협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데 최종 합의를 위해 60일간 지속되며 최종 합의에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분기점을 맞이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원하는 인접국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레바논 국영통신은 16일에도 남부에서 공격이 있어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복수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할 것을 확약했다면서 이스라엘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레바논 정세가 향후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됩니다.
1: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17일 지역 정세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발표된 성명에서는 이란 정세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한 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는 국제무역의 기반이다라고 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처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세계적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 경로의 다양화를 가속화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표명하고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무기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또 겨울철 전력 부족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에너지 면에서 더욱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또한 북조선에 대해서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여하는 결의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는데 16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고 발표해 평화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SNS에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는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연료 탱크로 보이는 구조물이 늘어선

0: 곳에 무인기가 돌입한 직후에 불꽃과 검은 연기가 오르는 모습과 배경에 고층 빌딩군이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공격에 대한 보복이며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데 대한 답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시 시장은 16일 모스크바 정유소 부지 내에 무인기의 공격이 있었다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정유소는 모스크바 중심부 붉은 광장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 계획을 밝히고 최근 러시아 국내 석유 관련 시설 등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어 평화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73살 생일을 맞이한 15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16일자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면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73살 생일에 맞춰 김 총비서가 15일 축하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와 꽃바구니는 중국 주재 북조선 대사를 통해 중국 측에 보내져 메시지에서 김 총비서는 시 주석에 대해 중국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위협을 이끌어내는데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꽃바구니의 리본에는 시 주석의 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는 생일에 맞춰 시 주석에게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발표한 것은 2023년 이래의 일로 최근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달 7년 만에 북조선을 방문해 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 정상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0: 정부는 남미 관세 동맹인 메르코수르의 수루와의 EPA 경제 연대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등의 수출 확대와 함께 주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16일 밤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브라질 등 남미 5개국이 가입한 관세 동맹 메르코수르와 일본 간의 EPA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인구 약 3억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에 대한 자동차와 관련 부품, 그리고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는 중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의 EPA를 통한 원활한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형 EPA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과 농업단체에서는 관세 인하 등으로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지인 남미에서 싼 고기와 설탕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됩니다. 스즈키 농림수산상은 농림수산물의 중요 품목을 배려해서 대응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한편으로 농림수산물 식품의 신규 시장 개척지로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 수출 촉진에 기여하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6과 설명이나 소감을 전하는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0: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1: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아, 쌀이나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はい.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え、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猿がいっぱい。
1: 와, 원숭이가 많다.
0: 미아가 열중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1: 사진을 많이 찍네요.
0: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1: 네.
2: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1: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0: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소난다.
1: 어, 그렇구나.
4: 사르가 온천에 入るのは 珍しいからね.
1: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0: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사르노 아카찬.
1: 아, 아기 원숭이.
2: 가와이.
1: 귀엽다.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1: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늘리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아, 사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はい.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え、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2: 유명한 온천です.
1: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명한은
1: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온센은
1: 온천이죠.
5: 데스를
1: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1: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5: 유메나처럼
1: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0: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1: 네.
5: 유명한 온천.
1: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です를 붙입니다.
5: 유명한은 유명です.
1: 유명해요가 되죠.
0: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유명한 온천です. 유명한 온천です.
0: 잘 따라하셨어요?
1: 그럼 소감을 전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元気な 猿ですね.
7: 本当元気ですね.
1: 뜻을 확인할까요?
6: 元気な 猿ですね.
0: 활기찬 원숭이네요.
5: 元気な
1: 는 활기찬이라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5: 사르는
1: 원숭이이죠. 문장 맨 끝에는 듣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구하는 네가 붙어 있습니다.
7: 혼토 겐키데스네.
0: 정말 활기차네요.
5: 혼토는
1: 정말이라는 뜻으로 듣는 사람이 동의한 것을 나타냅니다.
5: 元気나는
1: 문장 끝에 오면 나를 빼고
5: 元気です가
1: 됩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元気な猿ですね 元気ですね
1: 그럼 이 밖에도 소감을 말해볼까요? 온천 주위는 눈이 쌓여 있고 아주 조용합니다. 조용한 곳이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조용한은
5: 静かな 静かな
1: 곳은
5: 場所 場所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8: 静かな場所ですね 静かな場所ですね
1: 다음에는 아름다운 눈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경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아름다운은
5: きれいな, きれいな
1: 경치는
5: 景色, 景色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きれいな景色ですね きれいな景色ですね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일본인 관광객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헤는 감탄하거나 놀라거나 했을 때 맞장구 치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얘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해져서 순조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5: 헤
0: 네, 상대방의 얘기가 재미있다고 생각될 때 꼭 사용해 보세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아, 사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찍고 있는네.
2: 하이. 거기와 해외でも 유명한 온천です.
4: 헤, 소난다.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5: 미아의トラベルガイド
0: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온천, 온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용복 씨, 일본의 온천에 가본 적 있으세요?
0: 아, 그럼요. 여기저기 온천에 많이 가봤죠. 일본에는 온천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1: 네, 화산이 많은 일본은 각지에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에 따라 색깔과 냄새, 감촉이 각각 다릅니다. 피로 회복 등등 다양한 효능도 있죠.
0: 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온천에 가는 사람도 아주 많죠.
1: 네, 치료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온천 여관에 묵으면서 느긋하게 온천에 들어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0: 네,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온천이 있나요?
1: 도쿄 근교의 쿠사츠 온천이나 규슈의 벳부 온천은 좋은 온천으로 옛부터 알려져 있는데요. 도호쿠 지방의 뉴토 온천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운치가 있죠.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온천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본 마을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는 현 시점에서는 19일 중부 뷰르겐 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16일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공격을 이어가 향후 협상에 대한 영향도 우려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NHK 취재에서 현 시점에서는 오는 19일 스위스 뷰르겐 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뷰르겐 슈토크는 스위스 중부에 있고 재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한 각국 정상급 국제회의가 열린 바 있는데 이번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서명식이 열리는 19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벤스 부통령은 서명식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6일 19일에 협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데 최종 합의를 위해 60일간 지속되며 최종 합의에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분기점을 맞이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원하는 인접국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레바논 국영통신은 16일에도 남부에서 공격이 있어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복수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할 것을 확약했다면서 이스라엘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레바논 정세가 향후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됩니다.
1: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17일 지역 정세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발표된 성명에서는 이란 정세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한 뒤

0: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는 국제무역의 기반이다라고 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처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세계적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 경로의 다양화를 가속화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표명하고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무기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또 겨울철 전력 부족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에너지 면에서 더욱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또한 북조선에 대해서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여하는 결의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는데 16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고 발표해 평화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SNS에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는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연료탱크로 보이는 구조물이 늘어선 곳에 무인기가 돌입한 직후에 불꽃과 검은 연기가 오르는 모습과 배경에 고층 빌딩군이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공격에 대한 보복이며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데 대한 답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시 시장은 16일 모스크바 정유소 부지 내에 무인기의 공격이 있었다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정유소는 모스크바 중심부 붉은 광장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 계획을 밝히고 최근 러시아 국내 석유 관련 시설 등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어 평화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73살 생일을 맞이한 15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16일자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면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73살 생일에 맞춰 김 총비서가 15일 축하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와 꽃바구니는 중국 주재 북조선 대사를 통해 중국 측에 보내져 메시지에서 김 총비서는 시 주석에 대해 중국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위협을 이끌어내는데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꽃바구니의 리본에는 시 주석의 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는 생일에 맞춰 시 주석에게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발표한 것은 2023년 이래의 일로 최근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달 7년 만에 북조선을 방문해 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 정상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정부는 남미 관세 동맹인 메르코수르의 수루와의 EPA 경제연대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등의 수출 확대와 함께 주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16일 밤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브라질 등 남미 5개국이 가입한 관세동맹 메르코수르와 일본 간의 EPA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인구 약 3억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에 대한 자동차와 관련 부품, 그리고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는 중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의 EPA

를 통한 원활한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형 EPA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과 농업단체에서는 관세 인하 등으로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지인 남미에서 싼 고기와 설탕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됩니다. 스즈키 농림수산상은 농림수산물의 중요 품목을 배려해서 대응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한편으로 농림수산물 식품의 신규 시장 개척지로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 수출 촉진에 기여하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6과 설명이나 소감을 전하는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0: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아, 사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猿がいっぱい。
0: 와, 원숭이가 많다.
1: 미아가 열중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0: 사진을 많이 찍네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0: 네.
2: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0: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1: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소난다.
0: 어, 그렇구나.
4: 사르가 온천에 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1: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猿の赤ちゃん.
0: 아, 아기 원숭이.
2: 가와이.
0: 귀엽다.
1: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0: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늘리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아, 사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 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 かわい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2: 유명한 온천です.
0: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명한은
0: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온센은
0: 온천이죠.
5: 데스를
0: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0: 종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1: 유명한처럼
0: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2: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0: 네.
1: 유명한 온천.
0: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です를 붙입니다.
1: 유명한은 유명です.
0: 유명해요가 되죠.
2: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유명한 온천です. 유명한 온천です.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소감을 전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元気なさるですね.
4: 本当, 元気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3: 元気なさるですね.
2: 활기찬 원숭이네요.
1: 元気나는
0: 활기찬이라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1: 사르
0: 는 원숭이이죠. 문장 맨 끝에는 듣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구하는 네가 붙어 있습니다.
4: 혼토, 元気ですね.
2: 정말 활기차네요.
1: 혼토는
0: 정말이라는 뜻으로 듣는 사람이 동의한 것을 나타냅니다.
1: 元気나는
0: 문장 끝에 오면 나를 빼고
1: 元気です가
0: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元気な猿. 元気な猿ですね. 元気ですね.
0: 그럼 이 밖에도 소감을 말해 볼까요? 온천 주위는 눈이 쌓여 있고 아주 조용합니다. 조용한 곳이네요 라고 말해 보세요. 조용한은
1: 시즈카나, 시즈카나.
0: 곳은
1: 바쇼, 바쇼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5: 시즈카나 바쇼ですね. 시즈카나 바쇼ですね.
0: 다음에는 아름다운 눈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경치네요라고 말해보세요. 아름다운은
1: 기레나, 기레나.
0: 경치는
1: 게시기, 게시기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3: 기레나 게시기ですね. 기레나 게시기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일본인 관광객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헤.
0: 헤는 감탄하거나 놀라거나 했을 때 말장구 치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얘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해져서 순조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헤.
2: 네, 상대방의 얘기가 재미있다고 생각될 때 꼭 사용해 보세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猿がいっぱい。たくさん写真を撮っているのね。はい、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へえ、そうなんだ。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8: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2: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온천, 온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이용복 씨, 일본의 온천에 가본 적 있으세요?
2: 아, 그럼요. 여기저기 온천에 많이 가봤죠. 일본에는 온천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0: 네. 화산이 많은 일본은 각지에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에 따라 색깔과 냄새, 감촉이 각각 다릅니다. 피로 회복 등등 다양한 효능도 있죠.
2: 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온천에 가는 사람도 아주 많죠.
0: 네, 치료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온천 여관에 묵으면서 느긋하게 온천에 들어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2: 네,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온천이 있나요?
0: 도쿄 근교의 쿠사츠 온천이나 규슈의 벳부 온천은 좋은 온천으로 옛부터 알려져 있는데요. 도호쿠 지방의 뉴토 온천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운치가 있죠.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온천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는 현 시점에서는 19일 중부 뷰르겐 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16일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공격을 이어가 향후 협상에 대한 영향도 우려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NHK 취재에서 현 시점에서는 오는 19일 스위스 뷰르겐 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뷰르겐 슈토크는 스위스 중부에 있고 재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한 각국 정상급 국제회의가 열린 바 있는데 이번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서명식이 열리는 19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벤스 부통령은 서명식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6일 19일에 협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데 최종 합의를 위해 60일간 지속되며 최종 합의에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분기점을 맞이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원하는 인접국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레바논 국영통신은 16일에도 남부에서 공격이 있어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복수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할 것을 확약했다면서 이스라엘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레바논 정세가 향후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됩니다.
1: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17일 지역 정세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발표된 성명에서는 이란 정세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한 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는 국제무역의 기반이다라고 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처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세계적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 경로의 다양화를 가속화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표명하고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무기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또 겨울철 전력 부족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에너지 면에서 더욱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또한 북조선에 대해서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여하는 결의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는데 16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고 발표해 평화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SNS에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는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연료탱크로 보이는 구조물이 늘어선 곳에 무인기가 돌입한 직후에 불꽃과 검은 연기가 오르는 모습과 배경에 고층 빌딩군이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공격에 대한 보복이며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데 대한 답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시 시장은 16일 모스크바 정유소 부지 내에 무인기의 공격이 있었다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정유소는 모스크바 중심부 붉은 광장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 계획을 밝히고 최근 러시아 국내 석유 관련 시설 등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어 평화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73살 생일을 맞이한 15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호관계를 강조했습니다. 16일자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면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73살 생일에 맞춰 김 총비서가 15일 축하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와 꽃바구니는 중국 주재 북조선 대사를 통해 중국 측에 보내져 메시지에서 김 총비서는 시 주석에 대해 중국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위협을 이끌어내는데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꽃바구니의 리본에는 시 주석의 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는 생일에 맞춰 시 주석에게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발표한 것은 2023년 이래의 일로 최근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달 7년 만에 북조선을 방문해 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 정상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0: 정부는 남미 관세 동맹인 메르코수르의 수루와의 EPA 경제연대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등의 수출 확대와 함께 주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16일 밤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브라질 등 남미 5개국이 가입한 관세동맹 메르코수르와 일본 간의 EPA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인구 약 3억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에 대한 자동차와 관련 부품, 그리고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는 중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의 EPA를 통한 원활한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형 EPA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과 농업단체에서는 관세 인하 등으로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지인 남미에서 싼 고기와 설탕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됩니다. 스즈키 농림수산상은 농림수산물의 중요 품목을 배려해서 대응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한편으로 농림수산물 식품의 신규 시장 개척지로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 수출 촉진에 기여하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6과 설명이나 소감을 전하는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0: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쌀이나 이빠이
3: 닥산 사진을 찍고 있네.
2: 하이, ここは 海外でも 유명한 온천です.
4: 헤, そうなんだ. 猿が 온천에 入るのは 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 可愛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쌀이나 이빠이.
0: 와, 원숭이가 많다.
1: 미아가 열중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닥산 사진을 찍고 있네.
0: 사진을 많이 찍네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0: 네.
2: 거기와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です.
0: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1: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소난다.
0: 그렇구나.
4: 쌀이 온천에 入るのは 珍しいからね.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1: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쌀의 아가짱.
0: 아기 원숭이.
2: 가와이.
0: 귀엽다.
1: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0: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늘리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쌀이나 이빠이.
3: 닥산 사진을 찍고 있네.
2: 하이, 거기와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です.
4: 헤, そうなんだ. 쌀이 온천에 入るのは 珍しいからね.
2: 쌀의 아가짱, 가와이.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2: 유명한 온천です.
0: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명한은
0: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온센은
0: 온천이죠.
5: 데스를
0: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0: 유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1: 유명한
0: 처럼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2: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0: 네.
1: 유명한 온천.
0: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です를 붙입니다.
1: 유명한
0: 는
1: 유명해 です.
0: 유명해요가 되죠.
2: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유명한 온천 です. 유명한 온천 です.
2: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소감을 전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元気ですね。本当、元気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4: 元気なさるですね。
2: 활기찬 원숭이네요.
1: 元気な는
0: 활기찬이라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1: 猿
0: 는 원숭이이죠. 문장 맨 끝에는 듣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구하는 네가 붙어 있습니다.
3: 本当, 元気 ですね.
2: 정말 활기차네요.
1: 本当.
0: 는 정말이라는 뜻으로 듣는 사람이 동의한 것을 나타냅니다.
1: 元気な.
0: 는 문장 끝에 오면 나를 빼고가
1: 元気 です.
0: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元気な猿ですね。 元気ですね。
0: 그럼 이 밖에도 소감을 말해 볼까요? 온천 주위는 눈이 쌓여 있고 아주 조용합니다. 조용한 곳이네요. 라고 말해 보세요. 조용한은
1: 静かな 静かな
0: 곳은
1: 場所 場所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5: 静かな場所ですね。静かな場所ですね。
0: 다음에는 아름다운 눈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경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아름다운은
1: きれいな, きれいな.
0: 경치는
1: 景色, 景色.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綺麗な 景色 ですね. 綺麗な 景色 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일본인 관광객이 한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6: 헤.
0: 는 감탄하거나 놀라거나 했을 때 말장구 치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얘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해져서 순조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네, 상대방의 얘기가 재미있다고 생각될 때꼭 사용해 보세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와, 쌀이가 이빠이.
8: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7: はい、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6: 헤,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7: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9: ミーアのトラベルガイド。
2: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온천, 온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이용복 씨, 일본의 온천에 가본 적 있으세요?
2: 아, 그럼요. 여기저기 온천에 많이 가봤죠. 일본에는 온천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0: 네. 화산이 많은 일본은 각지에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에 따라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는 현 시점에서는 19일 중부 뷰르겐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16일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공격을 이어가 향후 협상에 대한 영향도 우려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NHK 취재에서 현 시점에서는 오는 19일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뷰르겐슈토크는 스위스 중부에 있고 재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한 각국 정상급 국제회의가 열린 바 있는데 이번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서명식이 열리는 19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벤스 부통령은 서명식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6일 19일에 협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데 최종 합의를 위해 60일간 지속되며 최종 합의에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분기점을 맞이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원하는 인접국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레바논 국영통신은 16일에도 남부에서 공격이 있어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복수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할 것을 확약했다면서 이스라엘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레바논 정세가 향후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됩니다.
1: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17일 지역 정세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발표된 성명에서는 이란 정세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한 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는 국제무역의 기반이다라고 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처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세계적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 경로의 다양화를 가속화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표명하고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무기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또 겨울철 전력 부족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에너지 면에서 더욱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또한 북조선에 대해서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여하는 결의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는데 16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고 발표해 평화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SNS에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는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연료탱크로 보이는 구조물이 늘어선 곳에 무인기가 돌입한 직후에 불꽃과 검은 연기가 오르는 모습과 배경에 고층 빌딩군이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공격에 대한 보복이며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데 대한 답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시 시장은 16일 모스크바 정유소 부지 내에 무인기의 공격이 있었다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정유소는 모스크바 중심부 붉은 광장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 계획을 밝히고 최근 러시아 국내 석유 관련 시설 등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어 평화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73살 생일을 맞이한 15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16일자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면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73살 생일에 맞춰 김 총비서가 15일 축하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와 꽃바구니는 중국 주재 북조선 대사를 통해 중국 측에 보내져 메시지에서 김 총비서는 시 주석에 대해 중국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위협을 이끌어내는 데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꽃바구니의 리본에는 시 주석의 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는 생일에 맞춰 시 주석에게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발표한 것은 2023년 이래의 일로 최근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달 7년 만에 북조선을 방문해 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 정상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0: 정부는 남미 관세 동맹인 메르코수르의 수루와의 EPA 경제연대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등의 수출 확대와 함께 주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16일 밤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브라질 등 남미 5개국이 가입한 관세동맹 메르코수르와 일본 간의 EPA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인구 약 3억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에 대한 자동차와 관련 부품, 그리고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는 중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의 EPA를 통한 원활한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형 EPA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과 농업단체에서는 관세 인하 등으로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지인 남미에서 싼 고기와 설탕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됩니다. 스즈키 농림수산상은 농림수산물의 중요 품목을 배려해서 대응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한편으로 농림수산물 식품의 신규 시장 개척지로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 수출 촉진에 기여하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6과 설명이나 소감을 전하는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0: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쌀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猿がいっぱい。
0: 와, 원숭이가 많다.
1: 미아가 열중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탁산샤신을撮っているのね.
0: 사진을 많이 찍네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0: 네.
2: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0: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1: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소난다.
0: 어, 그렇구나.
4: 사르가 온천에 入るのは 珍しいからね.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1: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사르노 아카찬.
0: 아, 아기 원숭이.
2: 가와이.
0: 귀엽다.
1: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0: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늘리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사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2: 유명한温泉です.
0: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명한은
0: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온센은
0: 온천이죠.
5: 데스를
0: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5: 유메나처럼
0: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1: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0: 네.
5: 유명한 온천.
0: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데스를 붙입니다.
5: 유명한은 유명です.
0: 유명해요가 되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유명한 온천です. 유명한 온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는 현 시점에서는 19일 중부 뷰르겐 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16일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공격을 이어가 향후 협상에 대한 영향도 우려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NHK 취재에서 현 시점에서는 오는 19일 스위스 뷰르겐 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뷰르겐 슈토크는 스위스 중부에 있고 재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한 각국 정상급 국제회의가 열린 바 있는데 이번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서명식이 열리는 19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벤스 부통령은 서명식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6일 19일에 협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데 최종 합의를 위해 60일간 지속되며 최종 합의에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분기점을 맞이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원하는 인접국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레바논 국영통신은 16일에도 남부에서 공격이 있어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복수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할 것을 확약했다면서 이스라엘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레바논 정세가 향후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됩니다.
1: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17일 지역 정세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발표된 성명에서는 이란 정세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한 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는 국제무역의 기반이다라고 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처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세계적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 경로의 다양화를 가속화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표명하고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무기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또 겨울철 전력 부족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에너지 면에서 더욱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또한 북조선에 대해서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여하는 결의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는데 16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고 발표해 평화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0: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SNS에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는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연료탱크로 보이는 구조물이 늘어선 곳에 무인기가 돌입한 직후에 불꽃과 검은 연기가 오르는 모습과 배경에 고층 빌딩군이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공격에 대한 보복이며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데 대한 답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시 시장은 16일 모스크바 정유소 부지 내에 무인기의 공격이 있었다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정유소는 모스크바 중심부 붉은 광장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 계획을 밝히고 최근 러시아 국내 석유 관련 시설 등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어 평화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73살 생일을 맞이한 15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호관계를 강조했습니다. 16일자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면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73살 생일에 맞춰 김 총비서가 15일 축하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와 꽃바구니는 중국 주재 북조선 대사를 통해 중국 측에 보내져 메시지에서 김 총비서는 시 주석에 대해 중국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위협을 이끌어내는데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꽃바구니의 리본에는 시 주석의 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는 생일에 맞춰 시 주석에게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발표한 것은 2023년 이래의 일로 최근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달 7년 만에 북조선을 방문해 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 정상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0: 정부는 남미 관세 동맹인 메르코수르의 수루와의 EPA 경제연대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등의 수출 확대와 함께 주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16일 밤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브라질 등 남미 5개국이 가입한 관세동맹 메르코수르와 일본 간의 EPA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인구 약 3억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에 대한 자동차와 관련 부품, 그리고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는 중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의 EPA를 통한 원활한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형 EPA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과 농업단체에서는 관세 인하 등으로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지인 남미에서 싼 고기와 설탕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됩니다. 스즈키 농림수산상은 농림수산물의 중요 품목을 배려해서 대응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한편으로 농림수산물 식품의 신규 시장 개척지로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 수출 촉진에 기여하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6과 설명이나 소감을 전하는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0: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사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 かわい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猿がいっぱい.
0: 와, 원숭이가 많다.
1: 미아가 열중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탁산샤신을撮っているのね.
0: 사진을 많이 찍네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0: 네.
2: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0: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1: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소난다.
0: 어, 그렇구나.
4: 사르가 온천에 入るのは 珍しいからね.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1: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사르노 아카차.
0: 아, 아기 원숭이.
2: 가와이.
0: 귀엽다.
1: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0: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늘리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아, 사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 かわい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2: 유명한 온천です.
0: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명한은
0: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온센은
0: 온천이죠.
5: 데스를
0: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5: 유메나처럼
0: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1: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0: 네.
5: 유명한 온천.
0: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です를 붙입니다.
5: 유명한은 유명です.
0: 유명해요가 되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유명한 온천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소감을 전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元気な 猿ですね.
7: 本当, 元気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元気な猿ですね。
1: 활기찬원숭이네요。
5: 元気な
0: 는활기찬이라는뜻의나형용사입니다。
5: 猿
0: 는원숭이이죠。문장맨끝에는듣는상대방에게공감을구하는네가붙어있습니다。
7: 本当元気ですね。
1: 정말활기차네요。
5: 本当
0: 는정말이라는뜻으로듣는사람이동의한것을나타냅니다。
5: 元気나
0: 는문장끝에오면나를빼고
5: 元気です
0: 가됩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元気な猿。元気な猿ですね。元気ですね。
0: 그럼이밖에도소감을말해볼까요?온천주위는눈이쌓여있고아주조용합니다。조용한곳이네요라고말해보세요。조용한은
5: 静かな静かな
0: 곳은
5: 場所場所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8: 静かな場所ですね。静かな場所ですね。
0: 다음에는아름다운눈경치를보고아름다운경치네요라고말해보세요。아름다운은
5: きれいなきれいな
0: 경치는
5: 景色景色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きれいな景色ですね。きれいな景色ですね。
0: 오늘의추가표현은일본인관광객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4: へえ。
5: へえ。
0: 는감탄하거나놀라거나했을때말장구치는표현입니다。상대방의얘기에관심을보이고있다는것이전해져서순조롭게대화할수있게되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へえ。
1: 네상대방의얘기가재미있다고생각될때꼭사용해보세요。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아猿がいっぱい。
3: たくさん写真を撮っているのね。
2: はい、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え、そうなんだ。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5: ミーヤーのトラベルガイド。
1: 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온천온센에대해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이홍복씨일본의온천에가본적있으세요？
1: 아그럼요。여기저기온천에많이가봤죠。일본에는온천이정말많이있잖아요。
0: 네화산이많은일본은각지에온천이있습니다。온천에따라색깔과냄새감촉이각각다릅니다。피로회복등등다양한효능도있죠。
1: 네치료를하기위해서온천에가는사람도아주많죠。
0: 네치료뿐만이아니라가족이나친구들과온천여관에묵으면서느긋하게온천에들어가거나맛있는음식을먹으면서기분전환을하는사람들도많아요。
1: 네정말좋겠어요。그런데예를들어어떤온천이있나요？
0: 도쿄근교의쿠사츠온천이나규슈의벳부온천은좋은온천으로옛부터알려져있는데요。도호쿠지방의뉴토온천마을은산속깊은곳에있어서운치가있죠。여러분도마음에드는온천을찾을수있으면좋겠네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分118555千赫，20:20、21:21:40、22:2011660千赫，23:9560千赫，0:3011915千赫。最新新闻以及更多详细内容，请查看以下网址：nhk.jp/Chinese。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는 현 시점에서는 19일 중부 뷰르겐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16일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공격을 이어가 향후 협상에 대한 영향도 우려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NHK 취재에서 현 시점에서는 오는 19일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뷰르겐슈토크는 스위스 중부에 있고 재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한 각국 정상급 국제회의가 열린 바 있는데 이번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서명식이 열리는 19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벤스 부통령은 서명식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6일 19일에 협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데 최종 합의를 위해 60일간 지속되며 최종 합의에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분기점을 맞이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원하는 인접국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레바논 국영통신은 16일에도 남부에서 공격이 있어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복수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할 것을 확약했다면서 이스라엘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레바논 정세가 향후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됩니다.
1: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17일 지역 정세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발표된 성명에서는 이란 정세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한 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는 국제무역의 기반이다라고 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처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세계적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 경로의 다양화를 가속화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표명하고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무기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또 겨울철 전력 부족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에너지 면에서 더욱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또한 북조선에 대해서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여하는 결의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는데 16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고 발표해 평화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SNS에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는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연료탱크로 보이는 구조물이 늘어선 곳에 무인기가 돌입한 직후에 불꽃과 검은 연기가 오르는 모습과 배경에 고층 빌딩군이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공격에 대한 보복이며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데 대한 답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시 시장은 16일 모스크바 정유소 부지 내에 무인기의 공격이 있었다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정유소는 모스크바 중심부 붉은 광장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 계획을 밝히고 최근 러시아 국내 석유 관련 시설 등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어 평화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73살 생일을 맞이한 15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16일자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면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73살 생일에 맞춰 김 총비서가 15일 축하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와 꽃바구니는 중국 주재 북조선 대사를 통해 중국 측에 보내져 메시지에서 김 총비서는 시 주석에 대해 중국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위협을 이끌어내는 데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꽃바구니의 리본에는 시 주석의 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는 생일에 맞춰 시 주석에게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발표한 것은 2023년 이래의 일로 최근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달 7년 만에 북조선을 방문해 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 정상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0: 정부는 남미 관세 동맹인 메르코수르의 수루와의 EPA 경제연대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등의 수출 확대와 함께 주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16일 밤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브라질 등 남미 5개국이 가입한 관세동맹 메르코수르와 일본 간의 EPA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인구 약 3억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에 대한 자동차와 관련 부품, 그리고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는 중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의 EPA를 통한 원활한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형 EPA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과 농업단체에서는 관세 인하 등으로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지인 남미에서 싼 고기와 설탕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됩니다. 스즈키 농림수산상은 농림수산물의 중요 품목을 배려해서 대응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한편으로 농림수산물 식품의 신규 시장 개척지로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 수출 촉진에 기여하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6과 설명이나 소감을 전하는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0: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아, 사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猿がいっぱい。
0: 와, 원숭이가 많다.
1: 미아가 열중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탁산샤신을撮っているのね.
0: 사진을 많이 찍네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0: 네.
2: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0: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1: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소난다.
0: 어, 그렇구나.
4: 사르가 온천에 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1: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猿の赤ちゃん.
0: 아, 아기 원숭이.
2: 가와이.
0: 귀엽다.
1: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0: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늘리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아, 사르가 이빠이.
3: 탁산샤신을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 かわい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2: 유명한 온천です.
0: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명한은
0: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온센은
0: 온천이죠.
5: 데스를
0: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5: 유메나처럼
0: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1: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0: 네.
5: 유명한 온천.
0: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데스를 붙입니다.
5: 유명한은 유명です.
0: 유명해요가 되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유명한 온천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소감을 전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元気な猿ですね。本当、元気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元気な 猿 ですね
1: 활기찬 원숭이네요
5: 元気나
0: 는 활기찬이라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5: 猿
0: 는 원숭이이죠 문장 맨 끝에는 듣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구하는 네가 붙어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6과 설명이나 소감을 전하는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0: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쌀이나 이빠이
3: 닥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猿がいっぱい。
0: 와, 원숭이가 많다.
1: 미아가 열중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닥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0: 사진을 많이 찍네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0: 네.
2: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0: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1: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소난다.
0: 어, 그렇구나.
4: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1: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猿の赤ちゃん.
0: 아, 아기 원숭이.
2: 가와이.
0: 귀엽다.
1: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0: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늘리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쌀이나 이빠이.
3: 닥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 かわい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2: 유명한 온천です.
0: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명한은
0: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온센은
0: 온천이죠.
5: 데스를
0: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5: 유메나처럼
0: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1: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0: 네.
5: 유명한 온천.
0: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です를 붙입니다.
5: 유명한은 유명です.
0: 유명해요가 되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유명한 온천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소감을 전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元気な 猿ですね.
7: 本当 元気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元気な猿ですね。
1: 활기찬 원숭이네요.
5: 元気な
0: 는 활기찬 이라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5: 猿
0: 는 원숭이이죠. 문장 맨 끝에는 듣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구하는 네가 붙어 있습니다.
6: 本当元気ですね。
1: 정말활기차네요
5: 本当
0: 는정말이라는뜻으로듣는사람이동의한것을나타냅니다
5: 元気나
0: 는문장끝에오면나를빼고
5: 元気です
0: 가됩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元気な猿元気な猿ですね。元気ですね。
0: 그럼이밖에도소감을말해볼까요온천주인은눈이쌓여있고아주조용합니다조용한곳이네요라고말해보세요조용한은
5: 静かな静かな
0: 곳은
5: 場所場所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静かな場所ですね静かな場所ですね
0: 다음에는아름다운눈경치를보고아름다운경치네요라고말해보세요아름다운은
5: きれいな きれいな
0: 경치는
5: 景色景色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きれいな景色ですね。きれいな景色ですね。
0: 오늘의추가표현은일본인관광객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4: 헤
5: 헤
0: 는감탄하거나놀라거나했을때맞장구치는표현입니다상대방의얘기에관심을보이고있다는것이전해져서순조롭게대화할수있게되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헤
1: 네상대방의얘기가재미있다고생각될때꼭사용해보세요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6: 아猿がいっぱい。
3: たくさん写真を撮っているのね。
2: はい、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え、そうなんだ。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5: ミーヤーのトラベルガイド。
1: 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온천온센에대해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이용복씨일본의온천에가본적있으세요
1: 아그럼요여기저기온천에많이가봤죠일본에는온천이정말많이있잖아요
0: 네화산이많은일본은각지에온천이있습니다온천에따라색깔과냄새감촉이각각다릅니다피로회복등등다양한효능도있죠
1: 네치료를하기위해서온천에가는사람도아주많죠
0: 네치료뿐만이아니라가족이나친구들과온천여관에묵으면서느긋하게온천에들어가거나맛있는음식을먹으면서기분전환을하는사람들도많아요
1: 네정말좋겠어요그런데예를들어어떤온천이있나요
0: 도쿄근교의쿠사츠온천이나규슈의벳부온천은좋은온천으로옛부터알려져있는데요도호쿠지방의뉴토온천마을은산속깊은곳에있어서운치가있죠여러분도마음에드는온천을찾을수있으면좋겠네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는 현 시점에서는 19일 중부 비르겐 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16일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공격을 이어가 향후 협상에 대한 영향도 우려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NHK 취재에서 현 시점에서는 오는 19일 스위스 비르겐 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르겐 슈토크는 스위스 중부에 있고 재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한 각국 정상급 국제회의가 열린 바 있는데 이번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서명식이 열리는 19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벤스 부통령은 서명식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6일 19일에 협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데 최종 합의를 위해 60일간 지속되며 최종 합의에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분기점을 맞이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원하는 인접국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레바논 국영통신은 16일에도 남부에서 공격이 있어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복수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요구할 것을 확약했다면서 이스라엘이 철수하지 않는 한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레바논 정세가 향후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됩니다.
1: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17일 지역 정세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발표된 성명에서는 이란 정세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한 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제한이나 통항료 없이 통과할 권리는 국제무역의 기반이다라고 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처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세계적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 경로의 다양화를 가속화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표명하고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무기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또 겨울철 전력 부족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에너지 면에서 더욱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또한 북조선에 대해서는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여하는 결의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는데 16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고 발표해 평화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SNS에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했다는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연료탱크로 보이는 구조물이 늘어선 곳에 무인기가 돌입한 직후에 불꽃과 검은 연기가 오르는 모습과 배경에 고층 빌딩군이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공격에 대한 보복이며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데 대한 답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시 시장은 16일 모스크바 정유소 부지 내에 무인기의 공격이 있었다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정유소는 모스크바 중심부 붉은 광장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장거리 공격 능력 강화 계획을 밝히고 최근 러시아 국내 석유 관련 시설 등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어 평화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73살 생일을 맞이한 15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호관계를 강조했습니다. 16일자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면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73살 생일에 맞춰 김 총비서가 15일 축하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와 꽃바구니는 중국 주재 북조선 대사를 통해 중국 측에 보내져 메시지에서 김 총비서는 시 주석에 대해 중국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위협을 이끌어내는 데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꽃바구니의 리본에는 시 주석의 생일을 열렬히 축하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는 생일에 맞춰 시 주석에게 메시지와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발표한 것은 2023년 이래의 일로 최근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달 7년 만에 북조선을 방문해 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 정상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0: 정부는 남미 관세 동맹인 메르코수르의 수루와의 EPA 경제연대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등의 수출 확대와 함께 주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16일 밤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브라질 등 남미 5개국이 가입한 관세동맹 메르코수르와 일본 간의 EPA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인구 약 3억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에 대한 자동차와 관련 부품, 그리고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는 중요 광물과 원유 등 자원의 EPA를 통한 원활한 확보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형 EPA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과 농업단체에서는 관세 인하 등으로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지인 남미에서 싼 고기와 설탕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됩니다. 스즈키 농림수산상은 농림수산물의 중요 품목을 배려해서 대응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한편으로 농림수산물 식품의 신규 시장 개척지로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 수출 촉진에 기여하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6과 설명이나 소감을 전하는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0: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쌀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거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です.
4: 헤,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 可愛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猿がいっぱい.
0: 와, 원숭이가 많다.
1: 미아가 열중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沢山写真を撮っているのね.
0: 사진을 많이 찍네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0: 네.
2: 거기와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です.
0: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1: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そうなんだ.
0: 어, 그렇구나.
4: 사르가 온천에 入るのは 珍しいからね.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1: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사르노 아카차.
0: 아, 아기 원숭이.
2: 가와이.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1: 유명한 온천です.
0: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1: 유명한은
0: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1: 온천은
0: 온천이죠.
1: です를
0: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1: かわい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1: 유명나처럼
0: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2: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0: 네.
1: 유명한 온천.
0: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です를 붙입니다.
1: 유명한은 유명です.
0: 유명해요가 되죠.
2: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유명한 온천です.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소감을 전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元気な猿ですね.
4: 本当元気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3: 元気な猿ですね.
2: 활기찬 원숭이네요.
1: 元気나는
0: 활기찬이라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1: 猿는
0: 원숭이이죠. 문장 맨 끝에는 듣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구하는 네가 붙어 있습니다.
4: 本当元気ですね.
2: 정말 활기차네요.
1: 本当
0: 는 정말이라는 뜻으로 듣는 사람이 동의한 것을 나타냅니다.
1: 元気나는
0: 문장 끝에 오면 나를 빼고
1: 元気です가
0: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元気な猿ですね. 元気ですね.
0: 그럼 이 밖에도 소감을 말해볼까요? 온천 주위는 눈이 쌓여 있고 아주 조용합니다. 조용한 곳이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조용한은
1: 静かな, 静かな.
0: 곳은
1: 場所, 場所.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静かな場所ですね. 静かな場所ですね.
0: 다음에는 아름다운 눈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경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아름다운은
1: きれいな, きれいな.
0: 경치는
1: 景色, 景色.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きれいな景色ですね. きれいな景色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일본인 관광객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헤는
0: 감탄하거나 놀라거나 했을 때 맞장구 치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얘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해져서 순조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헤.
2: 네, 상대방의 얘기가 재미있다고 생각될 때 꼭 사용해 보세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아, 쌀이 이빠이.